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

0: 하셔야 네이버스 좋습니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트 버지에 다가 스테이션 KIPS FM 98.3 메가헤르츠.
2: 키프스 FM 98.3 MHz Your companion. Your companion. Your companion.
3: 네, 빨리 봐. Flashback.